0: 쌤. 오쥐지오 오쥐지 엠라 아수스나는 마트라콩과 워워보수과 마이무 에다원 암마무라네 암마니아 아디 에체 위아스니나 주메디에 베샤세 워 세프템바 보스메다 에토수 에두누 에눔 에코시 옥토바 보스메다 에토수 에눔누무 워 주메디아스노 프로그램 쿠쿠담비티세 에듀케이셔널 포럼 인터프라이머리 스쿨 퀴즈 컴피티션 보수 히스토리 앤 트래디션 나이트 커뮤니티 헬스 스크리닝 쿠킹 컴피티션 커뮤니티 헬스 워크 에네니아 에키카 훔 베브리 에누아치누 나나누무네 크로만포 베보 좌다타 에디아예 더 비게스트 펀 레이징 에디아 보아보수 마인폰투 And the question is, and your Thanksgiving service, and you're doing your budget, and your jams, and into bro, bra, and the can of your leader.
1: You made it, a boy from Masaya's name, and your son cover natural spices, original American bitters, Northern Capital Hotel, and a Ellos Bay. Yeah, that must be brave.